큰 데가 오왔다. 송파가 오리 이제 허허나로이 애견다우노 허허나바주허니야도바이 로바우노 훈루띠야시야 띠로로에띠올라냐 哎，把我心哎，真的想拉你啊，可叫我打从他来哦，哎，就这个名车，那把我那好好的打马来哦。 에무동양산나 응애 바꾸마마자